구독의 로이브다 따비레시 요기 타모이 film 아시다기 에게 양고이기 나이톰 건절다 오짓 바부닝 토점나 세이랭바 아마디 나나우사 골망나 세랑베이쉐이

0: 따비리 왈컴 키 솔싱득이 노키 크도나마
1: 마레이 박 마람담 눙시 더범이오싱 이레이 레이람로이 미컬 마탐 락바다 아이나 파이 아이코이나 헤리 낭나 삭나바 라우나바 낙드니
2: 미참 프라자 아이코이 마얌수 레이박 셈 가다바 아파바 타박 타우락 가다바 캔디데이트 팜나이 팡나브라
1: 미참 프라자 에젠싱 아마디 candidate sing the base toba lila tara sandukna nabagi aiba sing dagi script kauchari
2: AIR code sok taba amadi anauba awonba purakpa yaba script sing scrutiny tawjaraga October lising ani kuntaruk tagi thangna thangna na nongmaizing tara makta lila sing sandok chagani
1: September kuntra phawbada pung ama sanagada ba script sing akashbani imphal gi drama section da yohan birhu
0: Akashwani Imphal, Hauzig Amuk Lanthok Cheri, Sanau Jam Anil Singh Dagi, Saxophone.

0: 두부 능다 후도 버리네 알람 못 들었네
1: 따져호이 얘기야 소이들 이 까이번 아이도 봐 강부어도 월배 따리
0: 그는 오늘 까이번 아이도 봐 해봐봐
1: 까나부 월게 되게 꼬영환이 된 얘기야
0: 뭐 코인 업을 날 허러봐 너 수야 형 얘기 먹다 밥은 세네차 하나 능디 빵 들어봐 아염마 미니 닝 저우승아 손 못 있자 들어봐 미니 능디 아염마니 하잖아 야만이 티는 저이란 파래 맞은 놈 히는 파래 오이 뭐 거이 보는 먹기 바보 오이 이러시는 거이
2: 아왕 통났더나 옛나보는 말게 이 보는 먹 거이 그래기야
0: 옛나보가 나노냐
2: 야몽 꿀에 잔드라기 이 맛이 많아 오신 얘기야
0: 소이 들어봐 와라냐 이거
2: 아이가 에코기 란미 보는 막 구축을 하게 되나 아왕 통다 사나야 등등 아이 눈에 우리 사나야 등 못 잡히는 비워기야
0: 말하니 절로 절로 뭐 방통 하도 능 희야 보는 막 검지를 써
2: 딱 비리 보 사나야 등은 누구 거니 이렇게
0: 아 빠까 이친 너 거기 뭐 좀 로레네 빠까
2: 미 고추콜라이 아무것도 좋아하더나 아염 마먹음나 이래 라인에 승하소는지 다독감 먹어도 봐라 남자로이 남자로이 사나야 등가도 한진비백이야
0: 바까 핑긋겨누네 이봉어 야먹이 봉어 핑긋겨누네 까리솔라 있더라봐 시부주시부부 야라로 이더봐 승하소나 시기도 먹대 이틀이나 오고 이따이나봐 야먹이 밤대 바까
2: 마코이나 디 마야먹이 하이나 칸드가 아이코이나 까리기도 먹다 칸게도 리브나 마코이나 앙암마 토오프라 야미 성야미 하이나 쪽톡감수 아이코이기 슈카리 왔기니 아이코이기 콧다라산들레이리 마시다 빵 들어봐 타오나레이 들어봐 아무금나 농무이 아무까니라던 까르가 싱하존 다독드나 레행바시디 드나야 악딩암드로에가 타와이 코박나 하트나 마코이기 란탱나람니까니
0: 이암마기 와타코네 바까 아이코이가 앙그레지가 레이니바 마리세 이나옥싱하시나 빵드레네 바까 아마부에레바수 아마부에레바수 마코이나 아이는 아꼬리빠 능날 아꼬리빠 시빵드레 아들은 뭐 코인을 빠마몽을 신저우르서노 코인 뿐은 먹세 자티기야 뭐들이 바퀴 파는이 하여버디 뭐 코인을 또 호보다 시버스스 부부 야라들어 뭐 생각
2: 이 말이 아마 파워도 하더나 이와 와더나 리파시 토크와 마시 이토금 같은
0: 뻥이 되고 바까 인토 이거 누나 이거 타박나 때네 바까 승하손 하이버세 아시다 먹던 거리기 농랑 먹게 농랑 거루네 라니
3: जय
4: महाराज
3: कुल
4: चंद्र के
3: जय
4: महाराज कुल चंद्र के जय महाराज कुल चंद्र के
2: आत केंद्र जी आई से या मगी वस थोड़ी न पन खबगी तो बनी अदु न त्रबदी
0: लाउने लाउने पका नंग पंगन ने या मई बुंग लाउने आई गलुने न चलो सी लाउने पका लाउने
5: न कोई 상가에 시에 고이비다 짝신는가 우 아토파 미라라 무타 짱간가노 절루 까나노 마이 파악비 나트라
6: 나나이
5: 가다이 저 짝가다우리브노 아슈간나 미봉 아마타시 호우나드리
6: 나나이 유음다니
5: 나한마 카이 코농달 이름라가 응시다 유음다 짝가다우리브디 그리기노 오 마하라니 사트크리 하이드론 도우라 아두와 이르바슈 महारानी अमदी लेगनी
6: नाना ये महारानी की थागन की दमक तले जबना चली
5: अदुती
6: नाना ये पागी नुंग शिवसांग यंग जगे हाय नले जबनी
5: यंग लबरा
6: इशो न खुदों साब अदो पिन बिद्रे
5: इपाद बु नुंग शिवरा इमा बुदी नुंग शिद्रा येमु फने खोंगदाई छेतुना लुग माई को थोंग नरी बी मा पारी मा मम नकोन बदा कांगदों फानन ब योक बदा बामान ब मिरक तिन जद्रबी मीगी सगंग सयादा सयदांग लबी इमागे अवाबदी उदरबरा
6: अनप मै शान कनमन खिबन पलेम गी मै शादो फंगजेर उदरे ननाय
5: इमा इपा हमतने इमा गिल मन सिंगसु इपा गिल मन सिंग बनी लाओ चटकिगन
6: मपान थोंग तो उब थमोय मस खंग दब मियोय बनी फिदम न फमोय रब सना कोनुंग द मिनो मै शाला कनी ननाय चंगजेरो
5: अदुन चंबरा
6: आइग्या
5: कर ममतम द मकुन गनी
6: सनाया थंग मतुंग इना इमागी लमन सिंगना बथवाई खुबाक ता हापतुना होना बना पुंसी की ब्रत ओजरे पंथुंग फम यौवन मित सना नाक तलाक जगे
5: फरे अदित चलो
6: आइया
7: इबु सेनापति
5: इबु
7: कुरमजरी
5: इबु यमबुंगदी
7: ना नाइ बुगु दे थेंग जदी
5: अदोदी इबु ना शोइदना बाबा फमसी सेनाबी होरो आइ यमबुंग सना नाक ता मुक्ति योग जरुखि
7: सनाया थंग सनाया
0: इपु
7: जुबरा
0: इपु नत्रा
7: जुबरा ननाय खुरम
0: ननाय गलानो श्रीजुट का दोम नले एंग इपु
7: अते ये तो पगी लानते इबु जुबरा 나나 어중어 뛰겠는지까 나나 이쁘거나 이빠 와이래시 이쿠이 미나 빠이드 야드르나 심지어버더니 참나 한글라보다 나야 뭉이봉 쓰러 썬적이 이빠 와이래시 이빠 그자꾸나 막 나나 이쿠시 야우나 밤나들이
8: 아이코에게 미하이브디 까나니네 뿌멘저
7: 내 야몽 쓰러졌는 덕구범 다독라버디 주브라스는 로비팜 토레다나
8: 이 뭐디디 야메 좀더 보와 판네네 뿌호이니 헤나 강비리바네 아이디 야몽 쇼르쩐느라나 라싱아선 다독드는 신의 비름 번었더라디 까이동이다 수싱아솔스 록제방은 뭐이뿌 까오비라브라 바봉 사네케하기 사나야탕 나친나나오나 코이디 마탕마탕 단마까이드나는 더워이너로 아, 뭐가이럭 보니 봐두디 망사글로이나 놈을로이나 딱비르마 사나야 탕두디
2: 망사글로이나 망마 따르부수 나나이꼬이랭 망적히기야 사나아풍은 그림부터 찍는 비근호
8: 꼬이래 나학탁득이 까르타방사세양아 시득이 흥노 포가이나데 보다 그래듣고 아두기다먹다 바봉사니키아나 보아름바동나 시대 타벅보니 올라라봐
5: 이박 프라자기 야이파가다발라 이라바디 나나이꼬이랭 고마마 망키부디 끌슐레이터버니 야기야
8: 꼬이래
5: 야 나나이꼬이랭 나 타와이 타자가 더부슐라이 박 프라자기 드목다 녹나 녹나 타와이 타자가 싱하선 하실라구요
8: 싱하선 싱하선 까리일라이 트라바 웃고마 싱하선 기다먹다 이빠 맞다나 뽁바 이치니나 이코이보 이마티나디 하이다나 싱하선다기 단토키 하바밍아도디 마이 이싱나미타나 빠리바 아득기마케이 라르바 마이에나 이드날레 호그다바도 낭디 칸나라바라코이레 나때 이승아선을 넘어가 뭐
2: 야몽 야몽 독자 안 믿으나 나나 꼬이랭이 와식까시다디 두가이디기노 이보다 우박한 맛본드나 탕찍두나 나나 이 와식자크리 아두가 응아시 휴사나 망다 아무까한나 와식자리베시니 이마 뽕나 판람담마니 포르부 미래 박마차기 먹었다기 문두나 하나기 마닝마카 담바 사나라 박마니 포르부 아무까나 생각방암들이 봐와 짜라 남남다 짜자그니 아짜짜다놈이따 이브다 오빠강마나 사키 오신우 아두가 까리고 멍암다 보토글레 꼬이랭기 타와 이 녹나 녹나 타자그니 시리자롱을 사키 오신우
8: 꼬이래
9: Good morning, sir. A telegram. Here it is, sir.
10: Is the candidate still there?
9: Yes, sir. He's still here.
10: And Mr. Gordon, too?
9: Mr. Gordon, too, sir. Any of the items we are not accepted by Dickendred Singh, sir?
10: I know. He won't do that. Look, Kundu.
9: Yes, sir.
10: I propose to visit Manipur shortly. Yes. Have roads and rest houses put in order. Further directions and that to follow. Chief Commissioner Assam.
9: Yes, sir. Chief Commissioner Assam Lakhlavati. Yam Phare, sir. Lamhenba Tikendra Jitpu. Thik Tohungani, sir.
10: Oh, good morning, Yuvra Sahab.
5: Salam, sir.
10: Oh, please see the Chief Commissioner of Assam is arriving shortly.
5: Yam Phare, Nejan, sir.
10: Oh, Mr. Gaurangi Wap. Agree to re
5: Ejen sahab janagada ba wapham amata yaugda banina kari daguni sahab bharat sarkar na maharashtra chandra gi michang dalai achum mobile taujuna michang mikhai naibasi utrabadi khana ningai lege dabadi
10: well yura sahab please wait for me I am just coming
5: aibu ngairong ko aibasa
10: yes your royal highness Come on then, Mr. Kondo.
9: Yes, sir.
5: Mukherjee.
11: Again?
5: I koi na Bharat ki Governor General da tha khiba draga shadugi copy file da da yauri bra. Amuk ta pao.
11: Dexi. Again, haan. Aashi.
5: Amuk ta pao ta aashi.
11: Urbu, His Excellency, the Governor General of India, Shimla, Your Excellency, I have most respectfully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owing to certain regions, there were constant displeasure and quarrels between our brothers, the Maharaja Surchandra Singh making voluntary abdication of the throne to me, the heir of the throne, left for Vrindavan. Accordingly, I ascended the throne of my father and grandfather on the 8th asan last. I have the honor to be Your Excellency's most obedient servant, Sri Kulachandra Jit Singh. Mosiki Jobabti Jura Sahib Huzikhawa Lagfre, Jobabki Mota Mr. Gordon, Assistant Commissioner.
5: I don't know why, Bijay. 그이노 마이보
8: 창아남도 다르마야
5: 그다
12: चलो खांगे बमोन
11: अगे
12: कनाने पिरको चिथिनो ये

0: Yes, Your Royal Highness. I am now a prisoner of war. I want to refer to my government to this effect. So I cordially request Your Highness kindly to postpone the case for 1 week. Haptam matam piva for Your Highness.
1: Ninte, nanai khoidi matam si piza ninde. Marandi, Your Royal Jalasi sari ngayda yeiba mawong taanana ba.
2: Adomoy namang ipo, namit humni gi matam na di pibirasi. Ngasi dagi na. Humni subagi ayuk pung tarata bata mapha masa da amohan na darbar tau gani.
3: Salah tau gani. Amutang albiko. Jatra sing subida harga. Ta da angom ning tau ga anina. Sinduna. Bondi sing ase kulai amata yahundana. Hapta banglada. Ekoi lami bunga anura. Tambiu.
4: 하그니
3: 아들아, 피링지 생기 콜라이 뿐만 콤질 내가 골가로터 여운비로 아잉아시 아잉 쭈빠 골가로터 레이거니
4: 하그니 아 감염선 차이 저실어 저실어 합자 방글라다 전놈의 동시 너 차일러
5: 리바 쿨라사 리바 기영암 무싱나며 사엽 싱아시 하텔 버리나 부코이 무쇼이나 간갈가니에 아두나 아이코네 헥다 하르세
4: 아이코
5: 我在说，谁的就给上来呀？堂内，不然就说农民、农民等爱国，我们等爱国。哎，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黑，老
4: 자드라 싱 수비다르 라오 마포 마시 아무 등 잭신 능 깐 능 악피라 무 아이 주베라 아즈다 파우시 아무 등 탐 너 찌에 룩이게
6: 아 파니 양 파니
1: 자드라 싱 수비다르
6: 아 제네레
1: 가리디 너 프로자마 야나 수염 랑이 부사 아 주브라즈디 가다이다 너
6: 아 코드 가로타
1: 아 가리디 너 네스비암 마야암신 랑이 시바
6: 아 제네레 레름 리버 프로자마야 마신 푸지 럭투나 에젠 사이브 하트 크레 팅멍 암 호드레
1: 가다이 피라 에젠 사이토 하 하트 크레바 스피레 너이 파리 파리 파리 시르세노 하이 그날레이 에 라우 지바이자 에젠 사이브 게 시바 마 사세 마 반다 부터 걸어 짤로 제키는 다 묶고 아두가 아따이 새 말이에 두디
6: 아 까만웅다 통론 신도는 탐자리
1: 야아아 까만웅다
7: 탕갈 제네럴 탕갈 제네럴 나 앞에 코이 뭐 묵다디 농심이오 코이 와리면서 묵다디 오메오 탕갈 제네럴 코이기 이차이 쇼사가이 나따이 그랑 힝라드 시기면 싱가두기야 시기면 마샤로 허직 파워 상스카르 따오드리바니 사협 싱가디보 하트리보 파워 상스카르 따오로 해드라 코이기 아 세이브 뭐 사생으로 타매원이 레바께 안 넘어 신가 하루로 아버지 부덕비라
1: 뭔디 싱어도 부서러 부서러네
6: 주브라 샤나이 같은
1: 경우 이야 이나 하이라도 남았던 것이다 주브라지 샤나이 같은 아이비 아리브라 주브라지 링 앞에 섰으면 숨 딱 비라가다 보니

0: 산하야 등아무땅데디.
1: 야, 이 나바이 리버 시슈 산하야 등리네 씁니다.
2: 이 뿌레 비람에드나.
1: 이봉아지 뭐야?
2: 희름 그녀막 이쁘나 바느나바 가라친 비로 이 학장 시가 양암데.
1: 산하야 등리.
2: 이거 학도부터 가져오고.
1: 산하야 등리. 링선 미실 링선 미실. 따리드는 씁니다.
0: 따자리.
1: 이브라 산하야 등리 이래드나.
0: 따자리 제네.
3: 응암바.
1: 응옴닝토.
3: 이 나랑데기. 그리고 뭐부터 야도 후럭들이 짝짝 코모등 후보가 단나 핵진제라케
1: 바니 랭시 양옴닝토 랭비시 있습니다 샬루네 본디 싱어도부터 러운 허이
0: 나나 예붕악비로 희름 맛이다 역제라로
1: 끼이래 나 코이뿐놈아 끼이래 자로 아끼 이베미마 카이짝하라 자로 우셔봐 레이트라 아이 우셔봐 자로 본디 싱어도부터 러 레이퍼 브라자사
4: 잡히요 그만 잡히요
1: 본디 싱어세 나 코이긴 나 코타 신나가 돌아보니까 나이 코네 코는 웅아이 웅아이 코하이더니 나 코이들 신나래 하더니 나 코이 나 코망나디 본디 싱어세 핫가누 상림도부 하늘루꼬 나 코이 와 얌나라꾸니 호이
5: 제너럴 아이 코이 코다이 찻케니
1: 사예 상림박이 막 여보 따르던 사이에 그것이나 거기 놈이 죽어도
5: In the hands of the executioner 아이 거의 핫부터 아래
1: 거리 따우니 사이에 이게 프라자나 야드레 야드레
5: 프라자나 야드레 You mean people
1: 사이에
5: Not mingbo any general retrial toad and amoebo hot부터
1: 거리 따우니
5: 사이에 Wonderful justice I thought the Manipuris are brave generous cautious and brave But from today, my conception is reduced to ashes.
1: Sayed!
5: You Manipuris are nothing but backward and criminal tribe.
1: Come on, Sayed!
5: Yes, I speak the truth. Kutlai Pai Dabu Changjarak for me, Wahadlu. This is your chivalry. This is your justice.
1: Sayed! Asigumma Tauna. Asigumma Ayindi. Nakoi Nongchup Lomdegi Haudurakmani Hai Sayed. Come on, Sayed. ngasi nang nang ang kriba wa singa do ai loi na makang de bas nang na ut ki ba ang ang ban mit nang gi wang ang sang ang sha de adu da ai wo na ta li nang nei gi le pa pra za bu sei ri ei bu sei ri hai na adu bu ngasi nang nang ang kriba singa sei ut ki ba ang ang ban mit adu sang ling ma gi ma ku ta ta ra ba ka na gu ma ma nang ang ban lam de ba di kang ga da ba ni 머니뿌리기 탕갈 가야야 하면 타오보기 해봐도 어디고 호직수 낭나나 타오나래르바디 자이 머리 풀스라바 한우바이기 통나영우 바유 탕시 바유사에 이기 통나영우 바유
5: 호직 마두기 다르카 라이트레
1: 마두기 링젠 마따드너수 에이 코이부 녹나바사리 강우사에 나 코이부 탕 나 깍두나 핫박이 던다도 막 비려버디 야문드러버니 아두부 마시더기 해 나 룸부 던다 말대기 나 강들더나 마시더 막 비려버니 자로 사입생식 부단서 겨두가 룸맨도 사입생기 아깍바마 꼬가도 어이기 낙도버러
5: 아가씨 코이 핫리 마니푸르 로이레 마니푸르기 트론 마니푸르기 마쿠트 라이트 I pity for you, Manipur. Goodbye, General.
1: Me son sai. In kumja, lisinga maga chani pan kunchaga maga nonga karba maharaz gam bilshinga shana haktaktagi. Ngasi bhava chahi yang khai taruk chup nang rez gima kubakta sana potkuma nami nai wabi yoling na kong kura se punnu na lekli. Pongu ponam dam Manipur ni. Yoling jannu lera bima bono palam damni. Masidi, yoling adu nan tole. Minai waibu kole. Kaya adan ngay raba, kaya adan ngay raba. Ngasi Manipur ki yum thong kuding da pai halu. Koro nomo dolpak na jati ki piral. Sakalu konje luang na jati ki say. Kakalu muli muli taram na ba. Maise ki asagi tamay. Wanje pritibi sindatung na. 강은 제자가 뿐마다 마룻기 농포옵시다 이라 프리티비기 난돈 까놓는 말레이 마밤마시다 라이기브 시어세 나떼근 담바 나떼기노

점점이 순자방사도 뽑아 미 너는 자야 진 마티바 비할벌레 빵니 나는 승어 보글벌레 빵니 하갈롱을 대입나고 하직돔 날라입어봤답나데 싱점 마마도 이나뿐누나 이마기 올행가우실라 황우시 마기에 나오고 자네 라오 불자 불자

0: 라스나 손기 마르자당 학봉함도 보다리 이뻐 실고빈 이질량타나바 토랑더비오 이뻐
1: 야메닝 무가이비리 베시부가리 기노네닝템 마이케 이 쿠딩을 안 팝니다 아이 코이나 마이 티브 팡딩네닝템 꾸능득이 살던 랍톡나 링톡시아인 한것바디 에코이 쿠밤 아마땅 CMC하비기도 먹다 한것바니네닝템
0: 강레이프 한닥기 람팜 마시다 이코이 기조이오 이거 야사레이 트라바니 이 학탁대기 많이 부르면 꾸이너기도 몸이 가뿔 허러가다 보니네 뿌면져
1: 닝템 너무 또 외르버스 가나기 마카본다나마니 마카담나마니 불레 바키싱하소나 랭칼라미 하여서나 나무시리 마니 부르기띠하스타 사나기 까리는 이익눈에 형근이로 닝케
2: 마레박 마자티기 담악다 마타이 코박다 합두나 호나라 미하이바시드기 헨마 밍샷 부커리에 묵레 이르크 레이키가되게리 아기야
1: 진다 타두비기니로 닝케 스리바가 바나네 미요이베 쿠부짱이 마담나 누아이베다 칵예문한테 야이페바다 칵예문한테 와브다 렁실렁실렁 쌍이글리버니 한나나 구동티바 따라가 와바 두끼마틱 낭라가 미오베기 타모이다 망알라마 바로꾼이냐 닝템 마두전니에 따이벙 미오베이 코냐따 하늘이바 가오비게 눈을 닝템 이부이나이 코이기스 나둔 덜마 박는어블라 미에시에 일랍드러버 눈을 닝템
0: 선미 아쩌모네 이부 슬고빈지기 세바 선미꼬꼬이 야마게 보르데게 슬고빈지기 세바 야, 마찰라마게 레이앙아 세이프
1: 전화 타고는 통제력이 레이앙아 세이프

0: 아이 밥 아마 떠오르려나. 어부 코이디.
1: 선이캐나 하바 야브라 나마던 영우냐지나 같이 링리.
0: 마이무. 아이 부 샤오르라. 아이 짭빵 엄브리 옌게.
1: 가다 일링비 가조리 비노이게.
0: 마이무. 아이 띵캉 마득데 힙리버닌 해 마이무. 아이기 이토 아마 따빵 톡빵 엄드리. 아이 혹시 힙든 레이버 맞다 못 들어가니네.
1: 랭캉 비히게 누워야. 나시 흠니 수레루 하락드리바. 아 사나 학장지 방은 잠나 손털이야. 아두가 마이비네 수 나시 노무니니 레이러가디 파라니야냐 한가가미.
0: 마이무. 그리스네 코농 정크레코. 마니푸르 미카 폴레코. 티켄드르짓 나 생글람바 티켄드르짓 기 타우랑 뿐남막 망오이 크라바리엠바 따르바
1: 까리기 아리엠바 따게데야 야 호직초 성시하기 선하학장 파락바다 나이주는 레이리
0: 하 호직 파오바 마이따이기 타우랑한드리바 아이 파바딱 나이주는 레이리바 아디디 짜루하이 마이모 아이 사곤 사본 하갈루 아이 나바 파레하이 짜루하이
1: 나시 니니 훈니 아시다지 나비코 개조게 옛나바가 마욕나바다 야나 선아 학장도 가직등 깐나나 보내기시 방갈 야우드나 가름나 옛나바가 마욕나가도 우리
0: 이 통방도 방금 드비 마샤가시 나미트 훈니 염슈 나이키바다리바 하이 아이 가나노 라미임 라이브스 가나노 하유
1: 아이야
0: 하, 이부 당갈가 얌붕나 랄하우두나 조에 오이라바 나트라
1: 아이야
0: 야 조요이래 조요이래 마이타이라 조요이래 양그레스 마치래 하이 짜루 하이 마이모 톡 조금 레이카 아이덱이나 사나 꼬능 파오바 짠도온다나우 풀파오 좀통 코딩 통갈 코딩 곧링갈로우 레이게 도라이스람사오 가 이보 나방 벌레가 까니 하이 까니 토리 마이모 쩔로 야뭔가 이보 탕강가다 한글로 바자이 병을 추나 렉타라 까다보니 아이 나글로 보부불라미
1: 아이가
0: 이는 온다 마나 쩡나 삐지기니 마나 쩡나 삐기니 맹자로 헨기니
1: 아이가나야 한글자가 도리거지
0: 가리기 내룰룩 타리 가리 아슉 농아이라바 남했다 시다 가리기 남했다 이라하 내룰룩 타리바드나 가리기나 하유 라미 아이네 비바 밤머시 밴드리브라 제네렐 제네렐 오일링브라
1: 야 내야 몽이붕호가 탕갈 제네렐
0: 마 코일랑 함래 마 코일라 조여래 안게 살카르 마이티레 나타나
1: 야 이마 군다 뭔데 오래 그랬게
0: 가리 양봉가 부탕갈 제네럴 아니부 죽나가게 먹었던 본디오이 크라바
1: 아이고
0: 맥다이 나코이 불나막 까맣다나 시끈방 먹더라바 아니, 찰로 하이 마이모, 찰로, 아이게 탕, 아이게 커셔콜라이 상온 잡아라 하고로, 아이 호자막 깡그레이기 바닥발라온 짱그리, 아이 그다이 아이게 탕짱, 그다이. 파워와 대간그저기 탕비 뭐야 한들이. 예나바 리싱 리싱 하트라조 아이기 탕기 바야 꿍키로 아이

콘젤 아무슨 콘탕 따비리 나시기 콘젤 아무슨 콘탕다 로코츠키베이세싱 호키바푼시다 아이나 능온다 까름바 이라 랑자키바 아숨나 세호바 쾌락범 이봄사기 콘젤다 탕점 거라나 세랑바 마타미쉐이 이세이스마 탕점 Sanahal Singhana Clarinet ki Kontangda Saitaki Ani Subra Lakhachaki Vishay Torei Filamasidagi Madhuri ki Konjelda Khaidim Imona Sedingba Ranbir Thongana Serang Vishay Khoirangi Pukningshi Khoishaume Wakalse Asumna Seho Vishay Asima Oinam Gitna Gitar ki Kontangda Say talking.

0: 엄마, 바자비, 바자비.
1: 이마,
0: 이마 아까이 텔 컴플레인에 해. 보세이 싱어세. 아목 들어오실룰라오네.
1: 토리 이마. 이마, 이마. 그리기노. 나시디 나타나 아까이 텔 컴마 이디야.
0: 아까이 텔네 하이더네 떠오리도. 마랑 마랑. 보트가 맞대요는 밤 캉폰데 대비마. 아까이 더우러가 번호 하이더네네. 이마 나타나 아까이 마 번이. 세세. 난게 샌들 따라 하나 폿폿.

0: 가로뽀록바니. 아, 네, 세.
1: 이씨, 시디온 톡내야메다.
0: 네.
1: 바자비, 세세, 나시 부실로 세비마.
2: 호이마.
1: 낭네네, 이네 코이다디 빵삐이다 피제.
0: 이네.
1: 이네 코이나디네, 낭원다 까리군바 아마타수 피자방암데도.
0: 이네, 까리시 토이나 칸비루누다. 아, 이네 바꾸마다 파라빵아 카라 아득 피자닝데나 보럭바기 화니이네.
1: 랑암바.
0: 이네.
1: 낭, 이네 부디라나 칸가노. 이네 가시디 낭원다 우하 아마 한게.
0: 이네, 까리기라나 칸두이노 핵당비요.
1: 낭나이 코이기 콩강아 시대라이레 이바세 파나디 코이레
0: 이네
1: 낭부카다이데기노 까나기 마사노 아할라만 라이리브라 하이바도 농마타 낭온다 항데
0: 이네
1: 미야테이다 수항루데 이사부카리람다기노 아할라만가디 쇼나 라이리브라
0: 이네 아이 콩강아 시기 미오싱다 오이더 바다바케야 하이젠다나 콩강아 시대가 시퍼블레 이렇게 보네
1: 랑암바
0: 아두봉아 시디나사 아싱바도 하이제르게 이네 아이 색마이데기네
1: 색마이데기
0: 이마나우나 까이나케
1: 그래
0: 바바가 아이가당 따락따락 레이제르빠네 바바나 미기 우상도 우수부 야우라가 아이부 이해이싱 따말라키바네 농마 누피야마 미오이 카라나 따내락바데기 에코이게 염다 상접함 녹두날리키 마코이 할람다 보기게 하이르보수 마나 야키데
1: 그래
0: 폴리스다 타케 하이르보수 야데 누피야도 마마 폭더비네 욕보 오이르 마네 마마 폭더비드나 미오이 카레데기 셀럭 폭러가 시네럭 보 오이브자네
1: 그래
0: 누피야도 미오이 싱아도기 마코타기 난 톡두나 젤럭보자네 노마 아이네 스쿨 자크링 아 코이기 바바수 타복자 토킹 아이다 누피야도 토리안도나 시름미
1: 그래
0: 누피야도 마부터 안내럭보 미오이 싱아도나 이젯 마할르가 토리안 진비름보 오이르마네 레카이기 미암 호럭다나 누피에도 보 코이기 바바하네 이젯 마할르가 핫바니 하이드나 아 코이기 바바부 코이디 티게 아 코이기 바바 폴리스나 파두나 제일 텀키이네 마이암 호럭다나 아 코이기 염두부수 마이 타도피키이네 아 코이부수 레카이두다 레이베야로 하이드나 레카이나 워립 럭키 누밋 아두다기 마품 컹드나 젤럭바나 노빈가 택나보대기 아이 콩강가 시달리라 기분이 이네 바바기 마마마빠 아이나시 보고 따키들 아이나시오 폴리스나 파가드라 기비대기 아마디 레카이기 미호이싱 택나가드라 칸바나 바바기 마낙다 아이 농마다 살리드레이네 네 아이 기쁜 시기쁜 통로까다이대로 아이 칸바다 밤이
1: 랑암바 이사하시디 가리마타 와르노 이니 코야 숙기함나 레이리바시디
0: 이네
1: 이쇼르 레이바닌 헤 이쇼르나네 아숨 아란 뿜나막 우비바네 나이바타 칼로 농마디 아춤바도 소이드나 마사 칸가키가니네 이붕어
0: 이네 에이 바바도 우키다바꾸이네
1: 그래
0: 농마타 마사 아이나 탱나 한잔바다 아이부꾸이 티티기 바바바도 마사 아이부 우다바다 영원한 강릉가디네
1: 랑암바
0: 바바 바바보다 사로 우나발악대 하이다나 나 저부 와로우비가 누가 바바
1: 나오버시디 가리기 깝리노 깝가나 너 파나보 깝아 홍나브라네
0: 이네
1: 깝가누세